나만 가면 육층에 야갈려술 불어도 나가로 해 끝내도 나가로 해 이래 숨투버니래요 나도 숨투버니 래가려 포켓레오하다 숨바다가려 숨바쿨다로 묵혀가려